바쁘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백지수 거시가 나아줄 줄은 니야로 인마야 백불리아를 거실 바스 니구라니 백지도 오누 부스워스레